나 어마어마니 아 우연하며 아사시니 알겠니 화이니 로알라 우사 매제 마주마지 마주마지 니오우와 바루와 왕파 와타니기야 수로 워무코 미니아 우치에 누하는 마시벤 아광포비 말랑비 도스네비 키니코세요 대냥코 파노 요냐미야 파도 호만나 낙상세 와타우디야 수로 워무코 세냐미 Sonia Sassinica. What on the gas in my negative humanity? Why was it? Maybe I did it all and told you to be found. What on us from Sapphire? What on us? What on us? What on us? What on us? What on us? What on us? What on us? What on us? What on us? What on us? What on us? What on us? What on us? What on us? What on us? What on us? Father Homan, hey, your life will never be.